0: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다이나 겉어 마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내 아니네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미 라스여기 우파다 사우지
1: Ability, ability, ability, OFM radio, and I'm in
0: TA,
1: my opinion, so,
0: you're not for.
1: Ability,
0: that's what I'm saying. And you will come in.